0: 是人做的，做出来！你们还杀人吗？
1: 张大帅，什么话？我他妈打死你们！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大帅，张
0: 记住，我的菜刀比砖头好使。